0: 唔知点解我个心咁乱嘅呢？
1: 梗系乱啦，一阵间你就开心噶啦，三小姐。
0: 我唔准你立乱讲嘢。
2: 你问我咋，小姐？唔讲咪唔讲咯。
3: 男爽部咧，细佬，迟亲就执烟噶啦。
4: 喂，大哥，嗱，我都系唔去，你去，
3: 点解啊？咁骚气。